0: laundry owner Kim Gub-so has chosen this approach to honour his mother.
1: 어머니가 근데 이제 직장을 한 꽤 오래 다니셨어요. 다니다가 이제 퇴근길에 이제 사고사로 교통사고로 이제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낙골당이나 뭐 이런데 뭐 수목장 뭐 아니면 뭐 어디 바다에 뿌린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험한 것 같고 그냥 뿌리면 그만인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같이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영원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죠.
2: 신호 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0: Today, Gub-so is visiting his mother's final resting place for the first time. Her ashes have been compressed into a stone that acts as a digital key.
3: 저희가 미경관을 옮겨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앉아 계시면은 우리 아이가 어머니 모셔다 밥 먹으러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0: These tokens unlock a permanent archive of the deceased's life. Through AI, the dead can now speak.
4: Kostriya, meine Priya, Kandriya, wurde angedeckt. 엄마가 1분도 없어서 미안하다 오는 말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도 난 보였지 않게 커진 것 같았대 맞다. 우리 아들들도 엄마가 고생만 하잖아. 하늘을 그런 걸 생각하고 많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를 즐겁게 지냈단다. 저는 그냥 한 번 없었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늘나라 충족을 얻어버렸거든요.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야 하겠다 생각하다. 마을이 하늘나라 충분해서 다시 만나는 일이잖아. 마지막으로 이 아들들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히려
1: 틀어진 다음부터 좀 마음이 좀 무겁다 할까 좀 뭉클하고 좀 그렇대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투 이런 거 말 그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처음에 좀 놀랬고 또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보니까 또 좀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不管是想象中的他，还是现实生活中的我，不就有可能又被绑在一起吗？
1: But some tech innovators encourage the grief-stricken to communicate with AI-generated images. In South Korea, Professor Sok Hae-jung believes technology can help people process their emotions rather than trap them in sadness.
2: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고인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가고 그것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Professor Sok combines therapy with virtual reality technology. Traditionally, to work through unresolved trauma, patients imagine a lost relative sitting in an empty chair. Here, the empty chair is filled by a high fidelity avatar.
3: 거기는 어때? 몸은 많이 아프지 않고?
4: 나는 잘 지내고 있어.
3: 다행이에요. 여기서 너가 많이 아팠잖아. 나는 너가 옆에 없으니까 사실 아직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잘 지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4: 나도 여기서 너 생각을 많이 해.
5: 저희는 한 장의 사진으로 3D 아바타를 생성해서 이제 한 지금 현재의 파이프라인으로는 이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6: Ready? Action.
1: The system focuses on recreating micro movements to make a person appear more lifelike.
2: 마커를 이 센서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한 마커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3D 가상 공간에 이제 트래킹이 되고요.
5: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처럼 아주 다이나믹한 동작을 하진 않지만 아주 예민하게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제 때로는 아니라고 해주기도 해주고 이제 나중에 헤어지고 이제 나가는 이런 미세한 동작들을 캡처링해서 이제 아바타의 모델에 심어주는 거죠.
1: What makes Professor Sok's therapy different from most other AI options is that a human counselor controls the avatar. The counselor monitors the user's emotional state in real time, triggering the exact words or movements they believe the grieving person needs to experience.
2: XR 애도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를 비교했을 때 우울감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42.8%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 고인을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인을 어떻게 그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In Japan, one tech company is going even further. Engineers are using photos and voice recordings of the deceased combined with up to 500,000 characters of life history. This creates an AI brain that can imitate lost loved ones in real time. Today, 58-year-old Seiko Kuni is preparing to meet her mother's avatar.
7: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マイクとかつけてさせてもらいますので、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ちょこっととかね。Seiko
1: lost her mother, Yasuko, less than a year ago. Because Yasuko was unable to speak in her last moments, they never got the chance to have a final conversation.
8: 最近にはやはり 私から一方的にさっき話しました病室で 病床で母にいろんな話しかけをしましたけど、母からの、まあ、返事はないまま見送ったので、なんか今の私に母からメッセージがあったら聞きたいなっていう、うん、そういう気持ちがあります。
9: やっと来てくれたね、待ってたよ、少しおしゃべりしよう、今日の様子が知りたいな。
8: お母さんに改めて聞くこともなかったと思いますけど、お母さんにとって私はどういう娘でしたか？困らせることが多かったですか？
9: あなたはいつも私に甘えていたけど、うん、しつかり者の一面もあったのよ。
8: そっか
9: あなたは小さい頃からずっと私の書くもののような存在なのよ。
8: うーん、ありがとう。私はお母さんの娘でとっても幸せでした。長生き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たくさん思い出ができたので、とっても私は娘として幸せだった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9: その言葉がお母さんにとって何よりの感謝よ、うん、あなたが幸せだったと言ってくれることが何よりの幸物よ。これからも元気でいてね、
8: はい、
9: それがお母さんへの最高のプレゼントよ。
8: はい、うん、そう思っています。あの、はい、
9: その通りよ、うん、あなたが元気で幸せでいてくれることが、うん、お母さんにとって何よりのお約束。
8: 一言で言うと感動しました、うん、確かに画像の、まあ、画面の中のその AI という機能がっていうことは分かった上でお話ししてるんだけど、自分がお母さんとお話ししたことがこう頭の中で蘇ってきたり、母の声も結構近かったと思います。お母さんの表情とかとリンクしてすごく、うん、本当に感動しました。
7: Innovators argue that AI can ease the grieving process for those left behind. But technology cannot undo death. As the lines between memory and reality blur, questions remain whether it's helping people mourn or trapping them in a digital delusion.